시끄럭 낙하때 당캄 급바 치릉 지비스크랑코 옹았다. 야 진이 롱드끄니콘 삼볼랑 낭하니 크리 와랑니 자들랑치 살로페 장기당하. 마카와니치 치롱득 당플라다니코 만나 아로얀 치릉 지비스크랑코 당해라키나 닥차가. 아가사 끄먹고 만데 젤브라 젤스와니치 아로 치코 낭하나 밭대 자칼라니치 치니 롱득랑 노스통 아다니코 만나 만데 잣니 생아니 바트로로아니 아셀 카르카나랑코 쿨리에 장기당하니 배와랑코 당도아다하. 인디바야 카르카나랑아라 만데 아로급은 장기그랑그파랑나 남기자급바 케미컬 아로자보랑코 치릉 치비마 아로치보랑어나 왔다다 아로치롱드코 노스토카아. 볼와아랑코 데나니치 워장기당급바 도마트랑니 동착람코바 노스토카아 아로와랑코 그마다 삼볼랑 마카부치랑코 라차케 아능오나 생스르바타 아로치롱드코 가빠나닥차카. 안디바 볼 와랑코 데나니치 마카부치랑코 라차케 아능오나 생스르바트급바 삼볼랑 그마 야니 아셀 아니 아살 그낭급바 아비글 마카부치 박사 치릉랑오나 루롱왔다고 만나 아로 치릉랑코 노스통왔다 아로 은호 동급바 나독 아로 급은 치니 전투랑코 그마왔다. 야 치어 동급바 전투랑니 그마니치 주금흑 에코시스템콘 노스토카나마나. 야 치롱드 코르뿡나 안칭 삭프라깐 자곤 파나나가. 치릉랑오 안칭 스카탕 자보랑코 갈나낭자 아로 칼카나랑오니 자보랑코 바 치오나 왔다나스캉 책칭나나가. 안칭 아미뜸 루롱아니코 잠팽나그다 볼와 아랑코 방에게나나가 아로 살란티오 치코 심사게 자칼나나가. 치코 르뿡아니 멍사 남베그빠 초라라 rain water harvesting ba makaba chiko ra chake chakhalani anwa anchingni nokni nokhang rango ga akapa makaba chirangko ra chake ukho jamano nangani khri chakhalna mana makaba chiko ra rke chakhalani ara chirong deko phangchakani ko khomyata aru warangko thangplatna dakchaka aru ya makaba chirangko rakhi e arankari oba chunga gata chirangko chakhalna mana. 볼보 아랑코 르뿡아니치 마카바치랑코 라차케 자칼라니치 아루슴사케 자칼라니치 치 지안감찻베그바 감오아 우코안칭 르뿡나 만나. 약나다니랑 박사 달니 프릉남 투라 프로그램나 돈소구먼 소모이바 야논보나하. 그날 프릉오 압산 소마요 압산 프로그램오 그롱타이구자나 킁킁 사간티난 살람.

나시망 타노리 상마니 기랑코 크나소 하다오 나시망 수비타 상마니 기랑코 크나소나 만겐 끼니 카타비 총랑 니토 굿바 비발랑 아로그니 그바오 비아하 앙주망

나시망 수비타 상마니기 랑코크나 소잉아 다우 득득산이 잡만노 치기니 바지요 델리오니 와닷가바 힌디코 바랑코크나 소나만겐 얀 아카시바니 투랑

나시망 그뻔 아독니 기드랑코 왔다니 소마요. 콕 보록 기드랑코 나소와하. 다우 득득사니 잡마노. 시기니 콜라치 바지오 델리오니 왔다 급파. 비빗 파티 SMS 게 바하네 VBS 게 따라네. 치기니 숫봉아 봉아 바지오 비빗 파티 자로카. 사 바지오 비빗 파티 히트 슈퍼 히트. 사 콜라치 바지오 비빗 파티 만 차히깃. 그니 바지오 살니 잉글리시 코보르. 그니 치봉아 바지오 비빗 파티 그탐 바지오 힌디 코보르. 아로 그탐 봉아 바지오 잉글리시 코버랑코 크나소나 만겐 얀 아카시바니 투라

또 유철강 링도 아로 아이숙 링도니 닥쳐가니지 프로그램 공하다 제망한 박랑한 박사 박사나 HIV 보리카 라이 니아니 카므랑오 닥쳐강하 SSK 팀니 멤버랑 박랑하 아로 스크리닝 카니오 나메다케 마초다나 만나가다 닥쳐가니 코바 오나하 프로그램 코 오가타니 믹송하니 데 마크라카타니 코 나 탕탕코 보리카 라이 니치나 디디양하 아로 Police by Rang Nigisep Grikon Sing Baltokaniko, Black Tapatna Maksongi, Yapogramko, Ngataha. West Garo Hills, Ado West Joint Hills, Ni Deputy Commissioner Rang, Adok Nikam Tot Begava Manianiko, Manianga, Wamani District Tatango, Chuti Watna Paragataha. July Chidok Tariko, West Garo Hills, Adao. Ritosa Chet Gaba Recruit Celebration of Garo Labor Corps Deko Manina District. Tango Sanchuti Watna Parakataha. July Chatariko West Giant Hills Ajani Juwayo Bidan Climb Festival Ko Manina Chuti Watna Parakataha. Ya Damguni District Rango Adok Sukarini Official Office Rang, Educational Institute Rang, Aro Revenue Court Rangamakan Chupkin, West Giant Hills O Bang Rangba Chupkin Ne Parakataha.

0: 와자미양이 보람을 아마싱가
1: 마치리사 마이토 보람조절 산디야
2: 앙아디 라마브랑 바이사 라마싱가 리바이가
1: 중박사리고 중목치나 중하라마니 수박나만게
0: 제리징 바라 카토미 와자는 그럴까 노랭그라 그럴까

0: 이거는 골치가 빵족한 거니 그럴까?
1: 하이롱 코르코 왈치 묶이니나 왈크 잡나마 암자오디에 맞추겠다 나바이겐
2: 그럼 코코는 같이 돈나이나? 뭉카트나 만져요 크리시 치나? 하이 안칭만 냉아라는 앵비죠 정탕 녹탕치 내부 독파이나 하?
1: 그럼 캐티 돈니 송치리 플랑토까 세레징 보람무 그럼아